0: 틱틱다가 호호바라 하이스가 보내야라 와쿠자라 타와하라 다카바라 다카바라.
1: گرانی و میوزیکی رسن لرادوی خاکو دویستن 99.1.